0: 我们现在就去找楚玉和焦颖过来了，你们赶快准备准备。
1: 小雨，我们早就准备好了。
2: 隐蔽，走！
3: 哎，隐蔽。
1: 老四，大嫂呢？
4: 大嫂一个人去追罗六姑了。
1: 坏了，大嫂中了熊啸天和罗六姑的圈套。
5: 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追！